동 야미 문양와 셰가 포라네 바데 베르나 나조 주지자 민동 차와 주지자 미 니라 민수 파체웨 포안네 바 마지 민제 데레가 궁이지 마도 공장도 못한와 동 가디엔 니바라도 탕구나 카제 수지지 탄나 네바창 저러나 민탄이 니주 터바나 치조미 왠정 니지르 따다 마제 바동 민통제 몬트라베 진지 도추 전제방인 바 몸본 장세바라티 ngazo rongro mongso tsume gongtao jito gu mirei je pinu xibitu. Mirei dezora nepa gongye me la janta xidu tong donung zeje xantika xie. Sega namba zo, xiang la ligi xie sengi, matane ngazo lin zin xin ru.

今年 年节, 年过冬, 罗胖, 点上西班, 农田, 点色路, 超哥, 阿强, 杨康冬, 点解了, 三马书记, 三马爹, 提个, 跟着, 阿强人, 就挖冬, 多通印度, 亲朋, 阿姐, 托人, 跟着, 阿强人, 就挖, 超农哥, 跟着, 阿强爹, 提个, 路上说起了呢, 某, 罗胖, 个节, 最特巴冬, 亲爸冬, 向你农, 让你, 阿姐, 等, 就挖, 某, 罗胖, 拉, 做, 某, 罗胖, 拉, 可为, 吃冬, 这个, 阶, 等, 就挖, 唐, 阿, 清晨, 西巴, 写起, 就挖, 陈, 阿, 姐, 为, 写, 了, 蒙, 的, 书, 呢, 삼아지자 창아르동 시험 판사 제도론으로 최동 타농가 최지 시에서 제마라 동터라 포와 옆에 전원이 진이 진통가 전화 제모와 세레나 진저동 조체 진보 유보 드차 마모로도 신셔 신중 소연라 화살동 수도체 효구가 보통 개체 거셔 긴담 총알라 자슬 소연라 창어도 우창인 바 별나 삼아 진보라 련년 제바다오디 효과가 신바물린 바라 좋아데 효과가 뉴레 좋아도 판쿠동데 펜세레종 세용 모차르제 효다 레사와데 제중 사와레종 스두데 서클레종 조원나 절람제세 제림부치 제달도 동안에 청아라 제돈로와 지진데나 삼바 지진데 센서바동 다농지바 콘트롤롬바소 자나 청아라 제돈로 토정가 네절데 베르나 저마카동 차와지바 샤슈제네 나서바 나시 로버터 차바동 제로르노와 옌라라 조브르디네 그제냐와 나 차바거서 시험 판정 구글자 사실 몬던로와 칸니 낭구 민탕와 같이 토에 긴랑아제 민커자나 통화를 제톤로와예

0: Ami pala yuan ti yuan na, gadin chala dapu me seo no yi. Tsering sanju jia lo jin rim du ni, sem tun jia lo zhu ka jik da,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 ba xiong yue. Xilu nin do nye xilu, kong lo jin rim yu la. Rang yi jia pa sa pa yul, ruu zhong dal do gang chu pa sa yi bi gong si kiong yu yi zu di. Pa 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e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en ni yuan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生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拍摄家有没有冰的那么了离去穷穷西破完阳全去了其实他的这样给他肉冲的给他说着做多了这个就做不了了他当初你当然你动作给了老的龙队长吧你动你需做就来了裤子上把我拿着天这一浪其实他的能动的的亲爱
2: 天才多啊！天天都是这个偏见，天天产生的童年康是可做个玉米，童年康是做队长吧？天天从这个地开始卡住个玉米，天天这拖了新竹去了，我的名字的那这拖了呢，拖南秀去不去多啊？我的裤子吧，天从这卡住这里带什么？名字算的不做一了，当时龙龙问的了，名字的这通过那里秀去不要嘛的，新的这秀去不要嘛的，他当然给名字那这算工作了，你要女，天天总这么工作了呢，产生的超越主持人是当业，拖了的偏拖那什么？
1: 听到最那路，也给同行的评估是啦，最高级的，听这速度来忙不了了。但工作那里提，当时通过忙不了了，因为人家没不是那个米酒那么的，其实我们把中年出来，到中三万年，原给那牛三万年，他有去年一个跑，但是三百没有速度厉害了。但当然给我们他给下乡，那这是哪样的女的，忙做那呀女，忙南山的这了，原给那的那这中年扛的这咋，工作了，或者是不是三个月？
2: 他听上三百的。 是差不多了，忙做的跟他说，气球给这牛总经理办来个了，这这都拿你说差不多，这你可都了，恰恰三度新年才的忙起，阿里，所以恰恰三度马车空了，起落了阿里，老总一年的，等得多多啊，嗯，所以也看到得培育了用，嗯，培育给这通过一年的。 这个我们都在这，因为第一路径升级，这其中的这这站那里的车不一样，上路的肯定呐。
1: 아다다랑에누스힐아다다랑에냠용스네다롭존치세워다롭징기랑로시우디나라나힐다다랑기아차샹나다다랑게는데분자스네슉치분데인데투니캉조조는데슉치브로요마라니즈바랑니데치제니데치우르콘데근데슈도슉치메바체다다랑기소스랑기다투지기니데기카바난기니데페이지에서 보로 에타 투니캉스 극조구메 좀지 컨데이나 티니 티니 촘리간로 갑조 컨데다구메 티니 토르다 소스랑기 심주장 첼 로직도 다 로니즈 티니장 쳔바이
2: 其实呢，他当然呢，恐怕他妈说，这不有什么了？他呢，很多很多人做事做也是那过年没做也。因为老几辈呢，他两个人他牛几个设计作业当，听说他没事的没恰恰修起不买的的。因为从中人家把听说嘞，看七个月给内陆吃不上的长度啊。听说嘛，他当然给米看的短个米，米看的长个米，听你从这看的几个米，米熬个来看的九个米，听你刚给屋里看的短个米吃不上的，你们就好好多啊。他当然个就看的，我年年说电视。
1: 这些地方吧，听你大人呢，目的呢，就是做包包是多嘛，就是目的体现呢，他大人的老总契约，代理签了会呢，他看过你的体检也多啊，你这人，他大人的老人通过你老人，说不得了，老总组织老总有啥的，他人，听你老总晓得过了，他所说的来过就签约，
2: 对对对，老马的，好，那，听到老总真正能对呢，老人通过你老人是不是了，真正能呢，嗯，书本记下签名，好，对对，他听到这个老总要你那样子，就是做了马他们这样，
1: 人家一样，
2: 他又来了，你给不懂，
1: 他说什么你这。
2: 롭정은 이제 다 마치 내 말을 쓰듯이 신이 자샤가 쓴 말을 쓰듯이 해야 돼. 라는 소설은 자샤 써도 채워는 롭정이 야구 용민도 왔어. 근데 또 누가 내가 직접 내 말용 이제 쓰듯이. 근데 얘네들이 잘 미치게 수습 쌤 나는 가시인 당 소설은 내가 들을 장비 지동 쓰네. 내가 들 장비 가시인 쓰네. 다 수습 쌤 나는 다고 내가 대체 아 쓰면 쓰면 좋겠나? 내가 컨텐츠 내고 장화를 용기.
1: 네네네.
2: 레슬리스 다 단다디 돌아서도 이내리 단다 쓰면 쏟아져 또. 다 그냥 용기 용기 좋아 봐.
1: 네.
2: 근데 얘 내가 지니까 쓰이나.
1: 내가 챙게 다 우봉 김장인지 당 티니 다주 룽바랑기 이제 단인데 미각돔니 리미족기에서 유해 티니 롭진로마 각돔니 맞음라서 유해
2: 아 나스테 니스타당 시죠 제제제
1: 다주 티니 에 카레 티 멘제티 시선보다 티니 멘제티 융법스네 자 집상고지도 유교고지 년가시켜 티니 다주 차조 긍죽 파스 생기디 총다수 긍죽 파스 생기대 딱 다수 수해하고 다주 당부 당부 다수 초범이 근루 파시 초범시 하리
2: 라브라디도
1: 저 그저 막 나사라 나사인도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2: 그게
1: 아니라 때 콘솔라다 이제 초범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주야지도 다주 초범 근을 근죽스다 우리 뷰리 다 이제 뷰리
2: 조수스 이라
1: 다 파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뭐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저 수수 롱반 유비 이제 초스도 주야수 다 다주 초범 근 이제 다 콘솔라 카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섭속이 초거를 뚜야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도 그때 강주 파선 전에 강주 파서 올린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2: 아, 링아.
1: 링아 요리. 네.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상다다 민자 텐존이 다도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도 넘벌 민지 통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존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텐디 Tini tepjo chi sambur, tini sangda bio tini suyur, tini tukchini negajik

0: 요리 뭐지 팀도 다주는데 시비스에 죽제 팀도 다주는데 다 능버스냐 되는데 시비게 튕고 나도 요라 시비게 페이지에서 뭐 다 투진 차신나 중리경도 그 미케네다 이네 쉐네다 양은 김상 충네다 양 김상 가르교네다 시비 마상 지상 요라 팀에서 봤다 다른 게 중리 갑조도 간도 와서 팀 다른 게 시비스에 들어 그 시비디 고소 팀이 다주는데 알아 팀에 망에마 다주는 루주를 요래 팀이 유리는 봐 어 당이 차신나 우리는데 예물로든지 별로 용해네 차신나 별학스인데 유들아 아스면 코레 별아스는 굳이 망고 하고문도가 김제 가른다 우리 별아티 인데 네 말하는 수규 링네 요아리 이네 링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레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니 무슨 하고 요 말아 티 다른 게 녹선 그 어 네 별아티 샤샤나 우리 인데 아 야기 있는 샤샤나 도이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차와 이네 저도 봐 별아룩다 별아기 루규 있는 숙집 돼요 말아 김제 가르서 코타는 그 루규 건도 샤타다 말아 퀴저래 다 다른 녹성규 네 자신나 게릴루든데 별의 용은 어 별아스 노르제다 그 수준을 주다는 데지 그 좋아하는 데지 요래 그 법다는 데지 레버기 그 루준이 주 요래 그리스타든 데지 돼 수야게 다른 심축스네다 다른 심드스네다 된데시 최신의 된데지 요 다 다른 다다네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쪼고 다 가지고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 야작하시야 롱 동작하시는 데 루주 요래
1: 별아디 메인 가수래
0: 다 가지고 내 별아디는 조 별아스 요래
1: 조 별아
0: 어 조 별아스 요래
1: 릭지랑베
0: 어 릭지랑제 티니 이 조 별아디 내가 숨소 요래
1: 아네
0: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자 다 딩스네
1: 딩스요
0: 단 디지코 딩디스요나 다 가리니 미창메다 니디시 가리 베지시 도시 제렌가 콩토버시네 근데 미창 렌가 근데 스스 뉴니트네
1: 비조르 말바
0: 티니 비조르 디스윈 샤유 티 올레나 다즈 룽바니로 타 니디시 텐점 니디노 바 텐점 양네 치게가 니디레 마 인데 퇴응공기 잘라 슉치부 요라 코도 양 근데 베주지에서 뭐 티니다 망작표라서 수요레 망작표라서 다즈 민 거라 긍주 망작표사 표라서 다요 제 긍주 파세 망작표라서 양민의 링처로 도가 티니서 봐 긍주 망작 아락스 다요레 티니 에 다즈 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스요레 근데 조표라서 기대 우리 표라랑 샤 티니다 망작표라서 기대 지게급 잘라스냐 저기니 총대스버치 다 군주 롱베인다 에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즈인다 롱버트나나 망부 요때도 되고요라 이내디 퇴공스네다 텐데 슉지부 요마라 인다 지게급이 뭐냐 버치부 퇴제리 우리 두다 고 망작 혹시 깨콘 녹스 심죽스스냐 고리스 한번 있어요 아리
1: 로스
2: 저우 베라타 루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중아 키위 팔주야 퇴공지리 공기 퇴공데니 조시비 망이토 베다 상소 망초제 라니뉴데 셰총시바데 율디 망초지 나주제 메도도 이외 디당디총 공개효 나랑당 공 신열시에데 강주 파시 퇴지라 디위 양비 총람 초예버시 我呢 콩라 튠지 와젠 진제라 카디 교탑다 로친 튠비 샤야사드 신킨 소라 기기 윤데 유담 히나 디네 버종 롱친 닌친리 콩 캄게 롱친자 나당 니 주비 휴람 히비 레진나 디 거르휴진비 제제 문티데 신낭 예바샤
1: 지난번에 자산 자산사도 진이 사베 소지로 봐.
0: 제일.
1: 다들 이제 다 지난 게 소셜 쪽에 텐세기 내리로 와. 일단 그 손디 지기야 람도 듀 마주 다든데 간 투데나 님이베.
0: 예. 다 차샤나 아 다주운다 드링 가서 데 총비고 망타지 통기 우리 다 로브진로마 야 예 로브진로마 텐디시 망다중 근데 차샤사 되강라 치 테니 공주의 능력이 다 미라 토당치에 마당에스네다 테니 소소 염용 마당에다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랭가 망아 있는 로직 텐데 치서 봐 차샤사 되고 지지 야 너네 다 차샤 잘라디 소유와 말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금 민도 테니 근데 공주 갈리 카테기 쓰기 총리 강라디 괴고 민도 테니 쓰기 봐 네 텐데 인도서 봐 다 다랑이네 근데 텐데 총리 강라디 다랑이네 테니 오 텐데 도와 섬기 네 다 다랑기 텐줄라 그때 마지데 강에 내가 칸데치네 강에 지중 잡상 요아리 섬기 되는 다랑기 강에직 채워이나 콜로빠 모신 버치 다랑 무튀고 딱 그리 그리 기어이나 다랑 티랑랑 탄 다랑기 다 소소는 게 되니 다랑기 알아야지 수연이 총리가 그리 제이도 봐 강에 가서 탄 다랑기 강에 차셔나 녹상고 그래 네 탁강에 레레 니니 여루서 조야 인도서 방에 차상아 랑네 조모도 능에 코보고 오는 게 있네 조가 주는 게 여루서 치아성규 다랑게 나타 카레즈 레가 고 첸사르 데이 땅에 샤다다 치아성규 다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레가 치도 봐 니마지로 또딩 다 내려 투 또딩 찍 조샤다 저기도

0: 레고리체 띠네 그브리데 수수의 뉴버에 미자주라 대다랑이네 쿠쇼 탕가는 나랑다 공진이 수비치 수예고 수 총리간도 그거 한데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 그 메고 잘하고 총리간도 때문에 주부민도스나 어 김제 그게 주부민도 잘라디 수예 돈도 주민도가 미 잘하기 쉽지 돈도 주민도 틴데도 십주간데 제일 테니 거기 잘라 차셔는 시빈 닥도 시빈 오도는데 안디지 그 녀자시 얘기다 뒤즈나 다왕알이 요 말이
1: 테니
0: 다왕알 하 콘조 총리 콘조 자 테니 콘조로 어 제라 니르샤다 조아 테니
2: 就可能没人的呢，养的土著三八几乎结果还是，我得养工作个米，种的土白熟起来个多个，天天上班，种这个可不就是那啥，家吃吃猪肉，天打上个，你这他，哦，我吃你两个呢，他也能吃，你吃那个嘛那的，你这两个还能还可以要嘛的，俺那两个你吃的，你吃那个嘛，俺两个你啥都能吃，他两个呢，养出那个熟的，他忙的养，两个你吃的先把钱的用起来，什么用？那是，平常白个啥子花钱的嘞？
0: 对，伢子上的，不是，但忙不着吧？对对对，对，对，那样，团子的团子把那样子，跟团子交了吧？对对对，对，就那个上当年呗。有有有，嗯，做他，你这团结康熙呢？他的叔叔是机构的，你嘛啦，我们搞的掌握掌握那个忙不要了。伢子呢，士兵的吃下回呢，你到处用的士兵的让的，村里讲的呀，团队过来，到处轮椅子么子的，心就轻易了，轻松不着，他那那，士兵的穿衣呢，士兵的伢子穿衣呢，你就看的团灭大爷的，啥都随意呢。
2: 他底下村里讲的团餐团，他逻辑最主要的。平时吧，士兵给他那这些穿搭，那这些也会对上吧。村里讲顶着就吃不透着啊。他他能进到阿伯那，能进到阿伯那，他就进到阿伯那，得主动去问去。西风搞多呢，这里啊吃，就不这么生疏，装香。
1: 哦，是的，
2: 哦，真该进不去。
1: 啊，这里是的，
2: 他他那明年这刚刚才学的开始多。
0: 他当然他那这他老团餐去的呢，那老多吃没有，他那这些吃下啥都请给对上吧。他忙活是呢，他天天拖拉。 刚刚休息不多啊，他当然给下乡所在的家具不同意呢，都学来吃的粮，你去送的，听着没对上吧？那是跟过家都跟不多啊。他当然也在下乡的，所在呢，当然说他那也是，我们要给团员家给，当然叔叔人给，可是吧？哎，老多团员对上吧？没，他那个兄弟那点的，你说我是去打的，对对，没有没对上吧？当然叔叔人给吃上过，那老多人都啥叫说的人，那没来拉子那里给的是，或者些什么？他他的说呢，说的呢，家吃当中，他那培养嘛，这个吃。
2: 能杀，能死，你的吃上你的，我他，比如给吞服你的吃上的，我吞下药吧，但你的吃上给顶住头吧，你的水土没子，这样吃上了，今年吃几个了，你的吃上了，你的东西给你的，什么时候进来药？是的，是的，那是，到底给这个毛病给吃起来的，吃起来的，是的吧？是的，是的，是的，吃上个，吃上能行的，吃下啥都难的药了吧？
0: 对，
2: 对了，养生对呗，干嘛可以呢？
0: 아따랑따냠뇽스네따찰챔부지요일따로어숨잠따차샤사도네주지삼바따랭가가린데아응에슝샤우규디롱망송아탕에에티마롱나에네리시차샤사도에당나친아에양네닝아튜니강친튜니강도도레보모주능에텐디차샤사도에삼테삼루떼보잼도가텐디삼바카레헤기죽충네헤기양헤기간디마나헤기치야지헤기간만코지워자요소바차도가텐디마지마 레아칸치소소랑라폭삼요우시도소소랑기레가틸어당에깔리카즈칸에타레가틸타가 가발지 가수도 가수 채우네. 내 내가 때 샷다다 치아 좀 되게 다 소소 이런 게 섬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때문에 그거도가. 제 로자티 때문에 혹시 그 티니 소소는 게 자자 당부 주의에나 품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소소는 게 잘라도 소소요라 소소는 차긴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때 소소는 간 치토기요나. 티니 소소는 게 티 내가 치우라 규림 컨디지도가. 티니 품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품질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수도가. 리자와 된들 소소는 게 볼도 텀바 극지게. 티니 돌아 엔진 문제 준비 다 되시스. 누가 팀 샷다다를 나고기. 제마시 드리카사 인데 인데 로브든 로만데 인데 자샤사도 망타 주시 인데 텐데 돌아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체. 팀이 고 하루 흐르서들 채워서 누가 팀데 인데 봐 인데 인데 다 립주 마용 인데 망타 주시 누가 사랑 같이 주신 어 인데 로비 근데 치마 좀 아야 인데 뭐 도르 켜마 좀 그랬어 누가 다 내가 한지네 소소랑 다 인데 로바이나 탐보랑 간내마 자 팀이 자서 뭐 로바 나고를 차셨나 굉장히 쇼에 있네다 팀이 로 내가 곱셋하게 인도인이네다 다 튼주인 차시나 우리 로바이서 레게 통도 로바는데 마셔보시래 레게 레게 좀 레게 건지 지당하지 양치로 선수 로바메로 봐 강에 가서 친다 선수로 친다 로바인도 좀 많이 치고라 심시 로바다 각시 대구래 레가 거에 곱셋 장 문유치 레가 건지 구단 거 딱다 마디오치 대대졸 니즈 못하도가 팬들 좀 인도 봐 타는데 로저 치미 있는데 근데 샤샤샤도 있는 봐 냠뇽이 망 냠뇽인데 축축 요 말아 근데 봐 냠뇽도 애나 소소 냠뇽지 잘했으면 보시사 티니 소소는 로봇이니 샤다 로봇은 레가 곱셋 자기야 소도 샤

0: 다케 티니 소스르게 춤리 넌도 자라디 소리도 봐 대시 수브르게 시차다 다 치에서 뭐 신이라 데 네르지 차샤서 되건 괜히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네 인가 절레이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 넌도 멤버바
0: 레슬레스
1: 트랑게 렌첼 에 섬든디 건조 용에 되시면 되시길
0: 레슬레스
1: 다시 다시
2: 생일로 보나 봐 데링켈레치 참 되는 유저지 레칭디 상괴다 솜디 세링 된접다 년전다 직접 흉킨 로즌 히럽 시시 친구 남킨 법도 된절라지 다츠마 체리

Maji chao yin nang, ran chao pyo me rei di, loka di jia zu dan, d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i yo. Ta di yin nang ne, te sa jia hui dung di, man zu do di zong da, ayu nang ke, tayu d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o. Ti yin si go ya, yun zhe yang kar rea si su. Ta de ngana cha xia su na, ri chung le ri ki chue du, te sa jia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chue nyang a ki ji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o. Te sa jia hu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da, te sa jia hui dung pi wei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스네 링어요.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짜 지셔요. 니네 그사 제부 중디네 나위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신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체계수네 제시 전단기 가장 그 친구요. 대인디 좀 그사 제부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스티지기. 숨내 차셔와 이는 야가게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욕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여요 말이 풍송 처부 조여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

0: 메션은 전호당 채소라 뉘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탕소 모초 름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 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초

0: 사실이 다디 조디 나저게 락차다 잡어요리 치즈다 잡어리 치디 유스네다 컨트롤로리 다디 나저 세드비에 진네자 샤드비에 진네다 다디 락체스지데 다디 수수수 게 컨트롤로 표적 컨트롤 단단지 제메시 다디 창매 표적 단초고리 집에 단초고리 남매 단초고리 나저 미게 날레 단초고리 다 초용원 날레 단초고리 나 저게 남주게 깨지시 되기 된지 기타다
1: ཁྱི ཡོད ཡོད སྲ དེ དེ དེ དམ དེ དམ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2: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1: དེ
2: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시작하고도 와.
1: 그래서.
2: 나 안전 응원에 차샵이나 소소링 내디 규라다. 소소링 내디 윤진차대 배진에 당벌했어.
1: 그래서.
2: 배기링 내다 뒤는 주다링 내서 두고 열어 봐. 다 뒤인디 빼는 게 랍다래 셔야 다 그러지. 다랑 윤진치 규다 치스 당 안주 비구 막 붙이고 열어 봐. 땡 얘리야랑 게 가리 윤진치니 봐. 가리 규다치니 봐. 주다링 내 니게기 나로네. 장 가외 다 배기 르네 가르도. 옛날 차샤스는 단다 긴지된 좀 더고 있는 참말밤이 백기링내가 나론네 참말이 발이야 가신이 붙이 디 균진체 디 규자체 디 땡네 아니 링내 균진다 유자게 잡아듣는 거 열어봐 상 아주도 뭐 이나 통진기 긴지 인디 통진기 럽시 나로려다 백기 루규 열에 백기다 냥아 열에 다주 열에 아 체면 안 돼 멍시시지 된데 열에 된데 인디 좀 봐야 아니 때 인디 좀 봐야 yunzin chiya da yudha chiya ga nangdu yachim shibjiri.
1: Maso.
2: Di yindu zamba ya tunjengi yinji yindu pyoge ringne gi kareyi nele doz shenya ji da hakobra ji me na labda le ji pe yunzin chiya ji da yudha chiya gorli ya jik zugu zuya me beso chek dunga. Shimju gita chile dada pyoge zumbi zogu sun gorda le ane tando le chema yinne zhi nyinga dadru kareyi gangli yinne le shuk ya gugudu. Ane chada nge tando yunzin chiya di pyoge da ringne yunzin dan yudha chiya di
1: 주자르네가
0: 人就在人家给了他的送不能行，但忙不要的，但因为人家忙不拿了呢，做钱送了，他给一个人家的做一手，真够有吧？给人家别别，但人家的给意思呢，俺就工资肯定是要的，是那他做的俺俩什么做钱送了，他的别就当也得着些，嗯，这些也得明白些，别那确实送的那，对，俺那苦些送的钱做的蛮少，他对俺就肯定老的，那么就呢。
1: 军军前培训忙着当，但别那总是一年的，俺就培训一个人呢，总是忙着背。嗯哼，俺那到底现在了，怕在忙不下头去。俺那其实真正没头发一年的，忙不起个，但俺做个人呢，地干了呀，忙着当这人呢，讲呀了，但改表情也忙不起做定个面，忙不起要的。但这个人呢，军军可能也真的多少个人生个，人呢把这个人办完了，人呢希望这人呢，他会讲的，跟着自己玩儿吧。嗯，俺那他们那个很多不如自己。
0: 接通了，那人家军事说今天是面罗送啥的事？是啦，他那俺做个前那把人送不拿一个，他清仓金拿了呢，也不军事接通，那没里得了片头，是吧啦？没里得呢，也不接军事打打别接通，那也可得个人家全用，别家要那俺做呢，中华么人家还全部得个，人家都不接俺做别个人家得了个，得了个，咋才人家人不接个，人家也差对账吧？也不送就打军事，差别也不接接通是哪？
1: 这个信用给他人家来有这样的，对那个啥呢？他那几个人抽烟的，红布鞋呢？就当人家把这个来个鞋，就当对那他那这些穷的话，鞋就把这个来个鞋的，那个这个送不能一个的，这家小个家小心去，对了。 코트 담다다 지무익토니 난자강게
0: 망우당이
1: 망우당이 들이 나대초 아장차 인다이 근데 대마 체병간주 먹게 소소 배제잖아 저런치이나 소소 부구여래 부구라도 논체지라스나 비론제지 대야 소소 파겐지게 겐티지라스 초그레라 야 리네 준지제

0: 산우지 착반에 단대 팔아야 야지자 평토도 터심을 봐.
1: 나서.
0: 도스레샤. 나 롭젠나리아 추 세비나 나래랑은 내신에 먼저 표기 증내 증탄 디가 증게 이게 약보지 차야 간라야 오늘 빼야고 토고도 빼면 단다 이긴게 생이셔도 이내에 장가신을 편도 지연사 직진제지 녜지지 알레팅 가서 표기 증내 봐. 안 컨저지 장마 컨저스 쳐버려. 다 수수 롭제 리벤네들이야. 와. 근데 스케프 그랬다. 생라 편도 지엔 근데 차고 그래서 또 수강은 아주 별거 좀 내서 봐 정말. 뒤에 소소정 니래다. 배기 편도 참 쉽지도. 다른 신경 양 좀도 있음지 강에다 들래 체인들래 알레 세쇼로 같은데 겹이 있네래. 아, 단 그저 지기 겹아 첨부도 저 내가 저 지고래 경여래다. 아주 강에 개 말이 아삼. 진짜 이게 숨줄 때 동안. 다른 신기 변나 차샤서 말한 저 별거로 죽 강래야다. 겹아 처음에 여러 밤에 그남 줄지 매지 용기도 줘야지 대윤도 좀 봐. 또 상관은 내려 봐. 별거 내려 봐. 근데 수술해야 배디 숙긴 시부지 제도도 와. 근데 별거는 내 긴가랑 원에 차샤비네 대비 진내디자 뺨미스기 진다 첨부지 돌아. 달라달래 다가라래. 네 로말야양 파시디 좀 봐요. 로세시디 라마르크스지. 네 로메친이든데 지 파르스 클릭클릭 컨데질 로세 와서 거래. 컨데질이야 봐. 시디젠스 거래. 컨데질 기긴이야. 그버 지고선 또 깡글로 수술 내려 봐라. 유다 체인 봐야 아니 배티 르네티 진단게 미소경스니에 제부 밀람산 통구마 봐라 루디지 루디니 진데 제리아 지 카레네레 부도 계제시아나이네레지 카르카레간리네레 차르십주 루드와 다 도도 야지 경하란 저 수수 증내 진단디 그진 봐라 저번에 된제지 통구도 다 저다 나래 삼노다나 치와 수수 미리 내대네레 다변도 증내 디편도 아래 총선에 아래 결을 때내레 증내디 쉽지 핑크도 난 배는 아래 단데 루디시아가 로마라 대비네레 증내디 팬데 팬심 버려샤 배진다도 응에 증내기 증탄하는 양은 지치려
1: 신나 대비네 다소 두지 지치니 그지 지기시다 지그 나랑라이나 지가 강아 던데서거제 담방부지 롱티닝친 나이게 당한 내가 셋세티를 봐라 다데노 마지에 용디 잠바 베게 토니 던데다 양다다 롱티 니니 뇨르뇨른조 니티 다니 뇨르뇨른조 던데게 이디 잠바 양아랑게 응회만 나이지도 나랑게 다드리시에 야바데 메카츠 자코바이 나회만 마지아코고요나 다다미니 효코고요나 손주코고요나 사데 던데게 나랑 제로 망부지 체다 체기비 가이라 체니이나 소소게 다
2: 공급되는 균진치에게 미나딜라다 지단 채소나 링네기 담멍시 템보지 거기선기 라고도 멍시 템보 대가네 아니 수수이 신이 신라 덴토버지 저랑게 마신 발신달라 야고시 덴토 마르바 디직첸 아니 대진내데 진내데 장배기 그림 나로라다 딜라 가신다 아니 답배기 동에게 숨쉬 지교 망부요리 다 이내를 숨쉬 지도 유두 전에 이내를 다 장기 당상게 레가 디 디다 좋아시부 메베소치 베나 좋아시부 민두 전에 다디 숨쉬 디 진배 마 냠주고도 와 아니 다디 연애를 다 수수 잘하신다 지능도 전에 안 주게 님 주기 디나다 팔람 작게도 치메소시도 우리 망부지 기스 나나다 디스므쇼 디 여르들레 이내를 디 바로데 바다데 쇼크침보 인도잖아 다디 라라 로디 연애를 줍투고 뭐 말을 봐 다 지산 디 강에 침보지 리샤생도 진네 다다 자게 되고지 인도잖아 안 주게 리네 디 다 수균 코네기 탄네 기 캡다 지단다 규라 지단 아니 디 다틱제 제를 르베소시도 팅상 인도 전에 자기 쇼 진보 인도 전에 다 드럭이 단대기 드던 뒤는 자기에게 되게 락차되게 표제 야고체 귀다 치토비에다 신 제수 진에게 딱 하나 탑람디 야고체 표제 동투고 해서 수도 다시 뭐톰나 아니 먼저 간잡네 당하게 수준 귀다 치단 다가 갈래나야 민망부 직진에 두주여 말이니 옆다 한리기로 봐 어디에게 강해수 진보절이사 다시 버티 치수네 지단 치수는 알아서다 진에 수준디 군제 제바 코레 용문도가 저디가 나사되체 답변은 먼저 중에 디 군제 제 들어디 먼저 표조단에 들어봐 표조단도 전에 다 남규기 저자니 도강에 가는 표조단 고도 전에 아니 거기 가는 표조단 도매데 다 변에 찾으는 거는 또 현재 지간은 표조단 거 여바 찾으는 현재 뒤에 들었기 다 저단 뒤 등상에 그 거고 단둥 고도 전에 먼저 다티 살도 그 누버지 고기 생기 살도 뒤 단데 현재 있네 자 제부디게 가는 표조단 도나 뒤에 군진지리샤 살도 뒤 매소는 이마 수준 다 rang kan la san ni da gyun jin ti ye gen de chung yua sam sang ge sim de ri chu
1: je la de ge de ma to de ni ji yong do ma ku pa ji la so so ge da yuan de
2: jin ne xian ma tu
1: xian ma tu bu ji yo be na wa de ji da jin ne le yo de ya bu de yo de yi na ya da ti xi zu ka la ma
2: be tu
1: xi zu da tu bu ji be ma to be zong de ji da de la na zu xiu jia sa xiu
2: bi yo da de zo de sa de ge ji ne ngan zu ting sang ge sa de ge chen ze yi ne da ka ri ne da na ai ge pe ju de bang bu de ge du ga da de ge yeng ge chen ne gyun ji ya 고제승기 단다 AI기 단다 천재 뒤에 영화조 벽을 읽네다 냠제 치토나 먼저 뒤에 균지하고 치토고로 봐
1: 응
2: 계시 뒤 냠제 침모토나야 단다 밑점링기 미리문도 이제 망부직 뱃띠 근데서 AI기 천재 뒤에 망부직 답해야 침모친다 갈 코란 게 내가 갖고 뒤 치토고 리는 먼저 단다 뒤 뒤도서 레토 말봐 저당 먼저 딜레 쉽게 거리 심삼지도
1: 제라 제라
0: 지치에 마도 기긴 쪽으로 좀 늘듯 이제 매부체 이제 이제 가서래 쇼케토비나 이제 균진 다 다르게 대놈 때문에 패진 글리글리 넘버 게토 그랬던 게 니야서 하듯이 다야 나 로체 나로 기긴 균진 어 거기 균진 다 다르게 내 다시 그 요시 디지털에서다 한다 지도랑이야 파데네 한다 어 균진 좀 수부 다가라지 년저카기 대놈 기 한다 차대 차심 봐 년저 디나 로려다 야바여레 도고여레다 가리네리 체식 동하라 아니 디나를 야 땅가랑 저 벽이림네디 즉 창조도 다디 영이 내다디 컨데지리아 교주구여레 사도도 시작하고도 와 아니 단대 년저도래 배주 땅도 좀 많이 내내다 아니 균진타다 다 비기 초려야 숙침부 배주 제비 있는 님이 아니 르네기 대론데네 넘버 게토 그러바
1: 맞아
0: 지기다 년저데래함 가장 야침부로 봐라 야침부 인도 좀 봐야 아니 코나로려 즉 말한저 링네디 페이지크 쓰임 두두 아니 디나로네 야지 다양고도 좀 봐야 딱 대론 채도 채심으로 봐 디엔도 좀 봐야 딱 알아서 초망부네 페이지 숙개비아디 개침부로 했음 것도 되지지자 나다가는 생기 당간주 양 랍자가 초에나 초지 때대 봐 진의 균진다 다르벨이야 강에 가르치고 알았으면 당간주 기진게 롭생급로 다 진짜 최고 망부 빼지지 약벌어지리야 치가 지고 열어봐 다 이내에 콘주 나래야 마지 로저제 카바들이야 고지 고저제 지 교인 나래야 지 주제지 아니 지 알로스 잡다 마제 제윤도 봐 아니 만주 세베 개제 티당 코람주 초하게 티벌 파르다도 와 만주 세베 개제 티당 로메 초에 팔로 파르다도 유디 당에 다 발라라 디스 니에 세베 개제 티다 도스 제스 디레사 하제 봐 키람주 초왕물이야 다 핀제지 봤어 다 랑게 니에 개제 티당 랑 초에 기디 랑제제 남산 초지 기자래 좀 된데 손아 진짜 기대 랑제제 삼로 짓단제제 아니 가바터부터 되다스 해지 내 도스 러빈 탄데데 링네게 윤진단 다비 제노스 좀 말베 델리아지 탑람라지 부다 랍자르스 기타 탑람지 해지 토니에서 지기도 신 남산 타지도 도스 세장제 도스 최선을 다 등산로면 당내 체크도 와 진짜 좀 봐야 네 계속 도스 세 아니 계란도 예가나 팔로 권연구 간데 샤 삼로 야고 싶던 다스기요. 아니 장게 카바르날 고규비티 다탄당 먼저 기겐기 깨제 팔아 팔다 요리스. 제 길이랑 야고 칠랑 제 삼로 야고 싶던 다스. 아니 배신 강에도 봤네. 최토 그랬어. 된제 이게 탑람 된데 가려 숙자 가지고요. 된디 전론이야. 갑디 진짜 선저 자가지 거래라.
1: 제라. 소소가 산호 야보지 땅에 저발라 지난산 타니스만은 대가라 보고 춘초께 다다. 군조라 소소게 산호지 땅양 그 네바 마용 칼라. 다지네 파마 남바 그디라 야보지지 데라 소소 야보다마 토나 카바노로 냉자만 자마 보지 군조 세나로라 뭐게 뭐히 따와이 난자 따와 마보지 카바 그 춘조 디잠바 다테베 다다가 죽사나
0: 진한 파르다유디 수수삼데 야고 똥사도 진짜 지기 남네 좁준차서 진짜 제샤라
1: 라소제라 단둘랑한 츠게 지 사테만 부지 근도세 체나만이 그 송당소 알라 다데노네 다다이나 마마부지 그다 카바르토니 겐치에다 충이게 닌토다지 데네 테동라다지 베 가부진가 다데네 자마다 친닝세 소소기 체레데다 제니지 송나 베그리니 준지라다 남바사바 근제지 제베이나 다당한 츠고 로총 남바가 가부시에사리 지나만이 되고라 다시 등에 상로자 동료 아이나
2: 등상기 깨진다 나는 라버도 경인기 대동선 제수나다 만족했다 진내 균진다 규자 지생에 되는 띠고 지레승기 다디 띠고 야오지레 다인네르 띠고 디나라 미 드미나서 쇼초르 봐 다 진내 인문에 유여바 요르라 메바 요르네 미 다 드미나서 유드즈네다 만족 로충원다 다 만족기 경과다 신로 만족 다시 디 지단세스는 해바 침부도 승기 하월도 신조 만족을 다해 제순 다지단 제순 대동기 뒷부 먼저 수경기 벽에 장매 나눠내 시백은 컨트롤을 시에서부터 당해 같이 맨날 먼저 표정기 저 약발라스냐 이제 다 망부지기 뜨거도가 다 이내 로충을 망부지기 기술은 지단 제순나 다 자자 쇼크치와 되게 제도와 다 딘제지 인도전에 다디 근데 소리 녀가 좀 뭐지 제생기 다 배기 리네시에 되네 딘제기 태동을 제수나 다니 다 망고민도 다 뇨뇨르샤 안에 그 삼로디 꼭톡 매베 따르와 다디 딘제 인도전에 한 조다 딘사 예수는 년토인에 자 태동인에 자 다 딘제지 로충에게 다 삼로디 꼭톡 요소나 다디 지단 제수나 다 탑시 믹서식 제는 맛이 다 컨트롤이 이 앉으면 먼저기 쫓아와다 다 뒤 신예기 미디기 다 탑람 만라지 간에다 미기 이슴 고토부치 중나 안 로충어 대기 제단에서는 딘절 단예 망부지 책을 쓴 게 도심맛이 다 망부지 등산 찾아다 딘제 년통 주도 전에 수수나 믹서 개주 매나 다디 자도 내 규비디 망부치 토고 말을 봐대 멘두전에다
0: 这边年头的人汤月吧，这那太多的人汤，他做云南的，当年的牛肉是吃啥生意？这个其实人家月饭给给了南北的，搞不搞不了太多的土白的吃呢？那也或者怎么样？什么生意都吃多呢？
1: 是啦，是啦。
0: 那现在咱都吃那个什么东西？别个人家军人里啊，咱南北三八还是开了古多啥的，嗯，跟着点什么打了香烟，制作老水干带皮那里呢？ 차차 있는 이제 딱 난 신기 탄다 차차 피비야 딘저 지도 내리 카기 망고시게 결기 년저 결람네 지 살레 망부는 것도 와 딘저 좀 봐야 아니 대주 텔이네 모튜네 아니 지 숙접 저라디다 안주 소소 증내기 가려야 삼무지 단내네 아니 디가려 숙접도비나 아니 로존 초래 배신 숙기 야고 터그르 섬게 다네 로제 로스나리아 초 디에비나 아니 르네 균진단 타르비리아 지 카소레 남바 사르바라지 모튜네 최고 남이나 조비야디 개천부르 샤섬게 최고 남이나 조비베 규링근 나리아 아니 다 망부십신 로그르발 딘저 좀 봐 최고 남이나 조 배토비나 아니 르네 균진기 텔이야 아 펜도 첨부 터그르 섬게 딘 마세 로존 남기냐 다 최고 라 갑치기도 최고
1: 레베이나 런이 기린단데레 모용구여서 봐 딘저 런이 미지다 소도 수인 런이 기린다라 좀 모용구 안에 전화 열어봐라 제시 최고 남이나 저 베토비나 안에 균진지 알나바 사르바 대회 그냥 망부 전도 그랬던 게 다 저도 망부시야 계속 물어봐라 시나바니라 던지진 하오 요지레 바가지라 이게 당기에 그 유효크기 이건 유세지 된 소나라 코 남바가 이 풀스 못 다야다 드네게 이게 될 아스바 용용되자 봐야 망부지
2: Jo kimi nde da lo chung ju ge ta chi bo da kha te chim be na le en la par to chi ge ge da mang bo ji le she din de kha ta yon du zan ne ani su su bo ba chim bo ri to wa ta da le da bo mang bo ji kan de so re su ran ran bo le we su ta na jo kimi ri na lo ne din de ji zo mu le ne ge ta chi tu zan ne she din de ji ani bo ba chim bo yo sa ri sa cha da ri ne da din de ji yon du zan ne la par to ngang zo le ti zo su su ri ne jan je bo sam ti zo ge to be ge din de chung ne ya go yong sa ri sa de lo chung mang bo la ku lo mang bo ti sa ri sa ngi
0: で、じゃあ、ね。うん、なんだ、地蔵の祖霊、ね、ロプテロ祖霊だ。地でやその、これこ、金山の祖霊。うん。で、言うと、判明、祖霊人ね、かれや。うん、軍人社かれや、職業部さんき。ね、ブドゲ。なんだよ、まれ、さんこと。で、言うね、ね、たとまれとちょっと気がするんでさ。金山の祖霊、ね、ロプテロ祖霊、地蔵の祖霊、かれかいねね。
1: 军事上的呀，学习不着，其实在那上了。是啦，跟人家打不来呢，隔壁的么事嘞？是是是。那边给他们忙不急，一休的，这种忙不急，累就干不下去了。是。你都把，可是是丢了。嗯，是。那已经给，俺做亲戚干的，等你去长隆给，可有等你去前场去长隆去呢？俺那刚刚刚才去给个多年的，一个多年的，身上弄多年的，忙的真的是。是是。工作。中学呀，说真的。嗯，是。嗯，咱们集中查清的了。
0: 那么大的解药吧，那么大的解的人民那边随时弄了，都是马路，如果要去这些人的脸，脸是叫，那你拿了要去医学大厅的单，嗯，俺这些是呢，恁到科第了吧，嗯，同样面临的被受太多是吧了，
1: 是是是，这印度大都是讲了呀，受接触嘛，要不都生给，那是，这些，这啦，那大家俺从这一拿，那个谁就的呢，别给，别给，那个人都完了，才马可托呢，新旧的，跟着一拿别给跟起来啊，俺一拿别给研究个那个新开起来，但俺从那个托呢，那得了，吃着当等这个。
2: 坚持几有性格，对嘛？这边俺从杨先生怕，老张那里的怎么样？俺就说说说说，他进不让把个新旧机卸开卸去了，他等着这一点怎么？毛不啦？俺出了眼啥呢？就说说给来个更坚持，嘛这边，他懂得老张那里说说给，切了点像怎么切了一通呢？坚持几有劲了吧啦？他今年是那俺出给说说俺的些呢？坚持跟着几可呢？毛不怕，开始跟着几操个多了。
3: 来说，你在昆明人就是那的。 那个地做新竹的，做的出路的，但新竹但出路的人也大，只话有对着呢。他的军政企业给拿了，他做的跟这的，他人也第一个，农村的个，木头呢，钉手机，所以线土不的企业的做这生意。他的线木头呢，他新竹也要用过嘛的，新竹要我们呢，做么要我吃土嘛的，得要吃木头呢，那是那里边土嘛是吧？就算顶着印度在呢，嗯，俺们我呢，其实是那做的，他所以人也第一个，我端的，地拿了给六百七的个。 行了嘛？他居然去的做手术的生意，那底部路了意思呢？他按照顶上给推出的餐吧，嗯，没上路的餐吧，对着他看的说的没，嗯，花莲电话，杨姐们呢？他按照给确定给，觉得准备给，按照给人家拿了给培训给确定，我端钱，跟着的去，跟着的去，身上的去，但是呢。
1: 等俺俩给咱们，是啦，但忙不接下家，等给这等这些困难来，咱们推得住的咱们，切个准的，打得做了对呢，忙不接下家，对了也不就用起来，是。嗯，是是。那是，俺做年少看了，等这被杨先生杨先生上路东哥呀，等这忙不多了，说说来个这些杨先生老张盘着，等这些用的咱们，跟着的，打到老张来盘着，咋的咱们，我们两个要不跟着这个了，打到。
2: Yes,
1: I'm sorry.
0: I'm sorry. lupchi chiki chiki chiki yang de penchon lupchin pomramba lupchon chuki chuki chiki yor ba di yin du ta nge cho nyi thong bia su chik tong wala chik di lupchon na loo ki ne zui de thong chik lupchon ki ne zui de le thong gu thong an thong yin du tamda lupchon ki yurim na jang da jang shimba di o ta lupcha di ge li ya pen ma thong da chung ma song asam chi chi yang la ke penna di lupchi chi nang ba cha sha yun di nang duen di chik ma ya ting sab sa la zui chi chi ma la san ne thuyen chi chi lupcha do zui chi 호디 줄라치 연구도 연구만도 되지지 아니 들으시게 그 뒤에 겐지 겐지지

0: 第二个库内比为年次杨塔北西宫接着到祖布塔老林达的位罗布中罗斯别村从文行经司令冲给了起罗布西的旧松来西京图古地的年蒙措起在扎起我塔干夜起我森扎起我如故起我几个年天汤就要不起年杨塔北西宫接着到祖布塔老林达的位森律长多塔乔聚给长多三名切本修学当有不是
1: 송우슬링키 어준사체 쿠중키 사체카지 송웨 랑코로 조교티 군소로 강예소웨 뉴턴토 교류비 렌제세유 디구이 땅우이키 뉴스지도 중웨지 어준키 사주유세 총중키 교수치배시 니점토 급체 랑코로 조교수수교로 튼줄치니 멍소남키 카소구도이 강예 시로제유 토통 조준 참바타 어준 레콘소키 교류 주시 리스동교로 지교를 찾고 지니 쿠이콩키 비밀 류베사자 립지타 비주다 유바타 랑조세 갸치로 다니 디니 랑코르 종내 용원에스 리주 중시 원팅 상람 디쿠이키 듀마 왕지고이 급가랑은스 럼수르투 랑코르 상내야 지그 원송원의 심체 친구도 디쿠이키 튠쇼 제베지 원수디가 랑코르 자 디로 친소 강예 유변의 튜야 탁주 투소 시주시 롭종 로스빈 송우 슬링키 등조를 띠니 유수유치 체문유토 중요 교육 시비에 레게 즉시 니체체니 멍초기 连接체비 내토를 민니 경비 주지 숙진 집어타 리직부 제실 집어 용의수 더구 중요 제체부시 민알 균동 리수치 지용어타 축치 축도 중요 제부타 탁주 치체 급주코추시니 두숨 토담 라다 제부시 中国行情司令重会自助部一部长选拔孙兴启我去积极组织接近平起杨塔别西宫切这刀租不他朗林大陆有国旗那么些客气朗达丁色去不他丁给你去他去正行给团年了国王阿罗为色不林拔孙宫你他出把去拔罗中罗斯坦丢回来团年这什么些钱年罗中给重这题迷茫给企图西宫切这对不他
0: 我住了地年，使用前者对别，采取他偏正所有的机会，轻松又不是。
2: 那么确定的，养的你的那种，对了，皮肤的健康保障，你的那腿，谈到听见的信息不的呢，中央陆地的工作该听那么些，像有人养着的这些。第二个五年，别问你是，应对南北这组几次就过年。 어디 닌티 토린 이런 계셔류 규기 다르 허원기 닌디 로칸시기 리유라 매교 망부시 편동체 유지 주버시 계지 뒤진 뉴베 레군 닌티리 대튼토 딱제 최고초 유지 주버시 시양 이런 종례 제 주구 닌니 최비 월식나 계급 뒤 작전 도놈총 아바단 타고르 니구토 닌티리 포르디기 자구 포시 이런 종례 다딘기 자구 되니 어리마기 제버시 유지 주유 거베터이 록쇼단 주비 Gyargi Nugyubuyi Tse Jugunin, Gekubti Tse Jubdunin Jagwui Pogbe, Logdunta Tsuju Tsamidu Gyurubi Sojara, Nintiri Lariyan Jagwui Pogyu Jijubarji. Dini, Gekubtiri Ninsum Nangzuntu, Logdunta Tsuju Tsamidu Gyurubi Sojara, Jagwui Pogtin Sumbati Yimashi. Dekati, Jagwui Tini Irengi Chebashi Yinshi, Jagwui Tewangki Sojara Meshuwata, Logdun Chuisen Mangbushi Korgyu Chebara, Shugen Tebyu Jijubarji. Jordan Chakse Bungdi Nintiri, 계급대카수마라기 이래총내 평통체배 푸르티숨 가고 체바마세 돈롱당유바타 시행양 푸르티직 조르덴기 루주 터린서 구두 조주 베디참제유 어지 무투티 추킨롱의 자주 배워이나 바티 균투 고격규 인시주유 지급리공기 서구바 닌테르 시도 중화라 어리 누규비부장기 이래라 닌듀스 천자 톱도 미주바마세 이래기 김세 계급탄

0: 대신 콜라 시비 총리 제고로 년가 소비 뉴바 충도 동미토 배공 어디 예레나 미베 막투 자주 모투 대비주 인시 주요 것이 이스라엘 계속마기 직접 적주 변기 님들이 예렌게 튜브블라 두고르 치미 임바타 제도 멀터블라스 세규 제지 제스 인시 주요 것이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우르스 교송부 이치 주르구니 쯔마키 디니볼로 피드로프스키 스쿠키 오늘 로이이 유미 되네 춘진 제심마세 꾸콘 게타 주시고 이나 요린 초라 동디 당유 지시 요린기 총통 지린시지 님테라 요진 마키 님테라 우르스 응어코나기 미빈라 강핑 동디 당유 지주시
0: 세가남소 공세선 교린 주쇼 고유진 라타 된세원계이 리센 경호난케 다오세린 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chuyi, mu chi shunzi lembar chi.
2: Mi chiki, ryoyangsh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me zhewani, ngemji dende, yangcen shiki.
2: Sochu kang shiki, yuki min yongwar chi.
3: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에 리첸 슈구힌 天地里前期南天宗尼习近平期哈萨斯天期总统托克耶夫塔简宗南维国士塔给习近平期总理李强期科普治乌秀伦琴红麦奶塔春梅南维国王户尼期中国塔强库里耶在朝阳烈若日经验下地龙我主角人阿国会陈随内林从头的修别国
4: Jilu Nidong Yishu Zhu Lue, Zemlin Ki, Mi Tab Jing Nui Chok Jin Ta, Mi Tab Jing Nui Ki,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초되는 곳도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구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친데 저거리
0: 대죄 말이 빼는 요추 총초되는 곳도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조조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는 미피 추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촌 초보 점모여다 체난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베존롱 칭닝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치치 뒤토도 안첸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티 안첸린 첸니로
3: 시비 쩜이
4: 시비 쩜이
2: 그 시비 조인 던주 뒤쳐노 딩하 라사 혼진 집이 로마 펜토지 집이 샬르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딘 던지인 자주 마치히 람부딩 코모 토디 사란지게 아마라 제라 달리 도주지 나소 중심 거의 된 더, 심지어 신앙

0: 유도 조리 튜니 피지 휴지 돈주 체크 위치 숨바시
1: 내가 리코네 네즈베서라 니토 녀크서루 아까 민점린 봄비 강제 폴 제팜 타준 전도 마지 공게 공모로 중앙 롱치 년치 시접 리코 류사 친람제 점린 봄비 메사 레체 뛰라 바바 헤바용 땡중 리지여 뛰라 바바 헤비 레체인데 베이징 냉고 초신 바로 난징동 우루무치 贵阳 광州 전도 제소 빨린 시제 타마 하사른 용지주에 바제 레센 데노 니 솜추 소고이린 동치 듄도 강제 볼레 토노 링힘비 하시 사직소 타미 레센 빨린 시데 꾼전 제진람도 향주에 바제 뛰라 바바히비 레센 조슈노 건조 망보 덴장니 강제 볼레 토노 링와피 다동 랑종 제 현당 좀켄동 예바 직조 덤진 노보동 빠든제 사투 강제 볼레 풍둔 예비 로예종 사좀시 유긴 세제바 닌진 잡아이 제동 강제 볼레 덴돈니 신주 봄비 강제 볼레 덴돈 치콜링데 산투 볼로 가보 시긴제 제밤 타균 덴돌라 소와 휴츠 응 바르시 바리
0: 샹라 산준 두두 카지 추구인 닌두 John Tito Li Kongji, Biesan Li Kongzu Xiong Xibi, Gober Tsundu Dang, Tuka Tsunbi, Tui Qinji, Dang Chibu Dang, Tuka Nyingbi, Zangbu Ji Dianji, Dang Yuanji, Mingdubi, Xiji Dinkar Tsundur, Lasar Tsubashi. Tsundu Tu, Biesan Li Kongzu Xiong Xibi, Lengge Ka, Guizhe Dinsa Xidi. John Tito Li Kongji, Tui Qinji, Dang Chibu Dang, Zangbu Ji Dianji, Dang Yuanji Tui Tu, Mingdu Xiji Dinkar Xikar. 当组兄弟七天协地将有必达公培用具地给人设备图了就是公爹同时你为女呢来自修对车送国际车送旅过多切单位地位该定领被你日行电都信用八十车送旅过学徒南京及人堂地修了年度你在送旅国持孙东阿家居民你修了年度你在阿罗国东学居家哈藏班帕乌马西 德里路队都军队攀援雄伟南巴军穷退地对从巴里加强人家这些你当擦对岸派有八十年队班班总给大慈松学党批级动员协查表党协查南库一多党村级党协康来说人力大一层里趁人松学所及做你下台队员比协康松学党忙错共培援就是团结重要八十现在决定你 洛卡中秋季罗伯苏日比赛春季第二季女排七日冬运用的人紧张当沿路年八日日用零点紧张龙国出行大厅用的比赛春季季七个当烈日季七个年头国学苏季轮才国之七月季年八日大季七点紧张三天年八日托年大把苏季南端了一年七日路车协聚运八十听得雷城就总之跟国话二十日冬得钱
2: 年终学金罗多东乡巴有准协学前国金哈巴次令这部这座文军结言听得北中三军娘们来请学习了德林给多尼德林给多尼卡桑听别强听当德林雄伟三九零忙着多过了天上南多对车送德日学
3: 这么那么做更看松，天地北京龙城年轻立空，看给龙城家的人个多年级别来才能。我把到额头点错当，当把锻炼。我自额头接习惯，学不过当。
4: 下下当年这一个级地位中级当，做内有个中级其实，自比过了。
3: 比例区别做正级，年级北京头一排级了，工地动一个了。排上今年进子来，排级级松修十八级比过说这体系哟。谁个那么做？下了我把到额头点错当，当把锻炼。 我们在我们主席协会协会过去间，现在准备参加年，学校书记习近平给中国共产党五年内罗家党军民阿科为定制促进头，对吧？十八党江浪十八了，党跟跟着党，林根安全的十八了，中国共产党没用家，林村电动党，军团别特别的，就是党忙忙了，我能不给别准备十八军前面把队规备，拦下军员及年轻农业，让他比十点来接党完十八党，拉得了十八的，他多年。 忙忙了，得先准备妥，断确实习惯。现在准备三年一年，现在书记习近平给山东、德州人都一能个。在其党员党里这边，用一边都写少的东阿党，忙了这些三木强话，忙出了小娃张伯党，小娃我忙咱这把党，控制干的三娃这些的，没些叫他们党西南，人家从南街切入当地东归些松叶，学着张伯党呢。
2: 女性精致等

0: 워코니 캉킬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팅 카바스냐 레팅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 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닝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야 타남티바로라예보시 고토마예마라보칸진단주 네파티타보니기페야 토마예마라보칸진단주 고네사티나홀르예다페

저러 시기 담나 저거 라만가라 샤디나 라노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 마다 마죠 나 파도 마토 조사 마네자 바 마토 조사 마추 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파기 초모리 트테르 라나 고비 이게 라키 키비게 툴라 투샤나 큐트 갈보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샹라 포와 대상 시자 시베 농된 대신으로 자르나 세간 공연라 니바라다 포와 제년제현 루치 상승자와 연비 포와 대상 리포 제지나 현대까지 대용 포와 대상 정보 지구나 도망 니바라다 포와 메디슨 자 지구 포와 메디 세와테 공연현나 포와 메디 세와나 나초 짐브라 세간 공연 해수바 조와동 동년지바 수제 너바디라 세르현 포와 메디티 젠더 세간 난제현 동년지바 수제 레년세데 도마나 루정전에서 노런전에 루터 제현 폐전자바동 희마나 주바동 짐바라전에 터던 노런저바 세간 동년 만지바라 공장 덤모동와 수제 자와지지예라 가디에 포와 메디 힘바연나 세간 공현 수바동 타나오 세 먼저바라 야르저바동 마샤와 영어나 샤저 모터바라 부용제바수 제네 루저토 냥로와동 라바라도 도문네서 니마효나 토라수비 르정저 부지 힘바자르네 포와 묘번니동 내진 수저 니몽본장세바리 포와 메제세와나 루토 제바동 루칸 대통트네베 지진 조어셰엔도 도나용 세강제 대와동 제랑 조와티마마지 젠더 포와 메제선저지베 민신르 제와동 영어나 센랑아와동나 루저토동 준동제타라 포와 니제용 행구지터 세강 당시지히구 땡가 만남자 초치지 제대로 손에 세레라 차야나 너라이토 샤워레 남자레 나차레 모제레 나 하종 종몽보셰 예바 디라 조아동 롱예 문다와레 예바 마지 누바요 문다와레 예 데르띵 나조 제인다 세레 소소 롱예도 누바 콘데 치바 제네 르칸라 쳬바동 제딘바 이제 데와 제제 세강 몽상 사와동 르칸라 므체베 세강동 이제 무대와 세강 요나 포도예베 세강데 베르나 총라동 스비 냥자 사와동 라바르다 세강 님바동 르와 주바 마추바 짐바 니찬니 쉐와 츠레제 샤수 데베 사마랑 가디에 카제 사동라 도노 마제 바라 콘다수 바야나 포 메제제 누바냥니 르도 제인 던로와동 닝구본 누바 제인 던로와 마여와 포 니수 니몽보 루아 마지 타나 세도 푸포 농설정 양세

0: tiletes mbro menza suye de bozo yil da zu long long banela menza tende tungu ne shukche mbro yari chi tinda gi ne mangzo la dogle chi ne shukche bu yo mare single chi shukche bu yo mare ta ta ran ki menza ni su konzo la ni ya nyu tinde tinde su tere mangbo yo ara ta konzo ni ti da zu tungu mangbo yo ari ne ji ne me bu sin ya da mi ma da chi long bal zong ni chu ne ta ori zong mo zong sa ma ni yong ge ne nyu sa ma ni ta ori chu ni gi pa do ta ni sa ba me su de le ya ta ta ran ki wo ta ni cha shan ni ji sin ga ran ki sin nyu li ma zo ni ya nyu ma sa ni ri la yong ge ni ri ne ri tu ni ka ni ri za konzo la ko ri su mi sam ki yo
1: ta ti ran sa ba ti su ji cha ru ra ma zo da ge ne su ba chi jo gi ji nyu zong chi ni ba ra ge la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라는 로 시우디나라는 이 다 다랑기 아 차샹나 다 다랑기는데 분자스네 숙집분들인데 돈이 강조조는데 숙집으로 요아마라 이제 좀 봐 장님들이 지지는데 지구를 군데 군데 쉬도 숙초 매버치 다 다랑기 소소한 게 다 뒤지기 이제 이렇게 가방난 게 있는데 페이지에서 뭐로 에 다 돈이 강서 극조금에 좀지 컨데 있나 티니 티니 그걸 갑조 컨데 다 금에 티니 돌다 소소한 게 심주장 제일 로직도 다 로니즈 티니 양 치바 이거지 치 신이라 태 다랑이네 콤바드 마서 두두 두베서 뭐로 티니 인데 문도로 멘지 소리 주야르스는 고님 뭐이 이니 로지부리네 탈레가 근데 뉴티게 쓰지 두야 당 텐조데 멋있다 미 차샤 축치부 말이디 이네 중중인데 봐 텐조레 칼 지구에게 내륙 잡상을 창도가 근데 좀 맞다 다랑게 미크드윙규미 미크게 칸디 자규미 티니 총을 칸디 자규미 미 오기레 칸디 주규미 티니 강게 우디 칸디 드윙규미 잡상을 님도 하고도 와 티 다랑 그 두두두 카렌다 뭐 냠냠서 띠즈 시디잠 티니 다랑이네 무디니데 소도 뽑아서도 맞이지 무디 티자냐 다 다랑이 로브촌 지구에 다 리첼로 있네다 강반이 티기하야도가 이제 다라는 로린 탐번의 로린 수바다라 롭제 수준 롭제 후샤다다라 녀 롭제 쇼데고라 데 수소르레 레고 고치고 지요
1: 두즈라마데요
0: 인데 롭디 진진낭도네 로린 탐번의 로린 시바살라 진진낭니 앙 숨번 지샹 청룡니
1: 레지다 대단진데 롭조에 양지 두즈돌라마다면서 양
0: 근데 생각 양
1: 노스라
0: 다 소소라 이제 롭종은 이제 다 마치 녀머를 쓰듯이 진이 자샤가도 침벌서 들으세야다 라는 수소는 게 자샤사도 제원 좀 야고 용민도
1: 수비도
0: 당 티니 닥도 룽바랑기 이제 타는 데 미각돔니 리미쪽지에서 열 티니 에럽진 로마 각돔니 맞음라서 열
1: 아 나스테 니스타랑
0: 스트로
1: 제제제
0: 티니 에 카레 티 멘제티 시선보다 티니 멘제티 융법스네 자 집상고지도 유교고 년가 시켜 티니 닥도 타조 긍족 파스 생기디 총다수 긍족 파스 생기대 딱 딱 수해하고 딱 당부 당수미 초범이 긍족 파스 초범스 열이
1: 맞아요
0: 그 그저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1: 그냥이라
0: 근데 콘솔라 다 이제 초보 그냥 또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수 초보 그걸 긍족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1: 조수스 이라 다
0: 파스스네 수수 이런 게 다 롱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리피스 그쪽으로 수수 롱바니 유비 이제 초수스 줘야서 다 다수 초보 그는 이제 다 콘솔라 카리 이제 가능스네 자 수선 차수 그 초거를 줘야지도 다수 민고래 긍족 파스 당시 그래 다도 이제 긍족 파스 전에 긍족 파스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0: 링아 요리
1: 네
0: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아 상다다 민자 텐준이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기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통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준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입시 텐데 쇠 티니 대표 시에서 버 티니 상다 배우디니 쇠 티니 대국진이 내가 직 쇠 요리 뭐지 텐조 다주인다 스비엔 쇠 죽제 텐조 다주인다 다 넘벌스네 다는다 스비엔 통고 라고 열어 스비엔 케이지에서 버 다 투진 차셔는 중리강도 그 미케네다 있는 쉐네다 양님들 김장 충내다 양 김장 가르교내다 시민 마상 지상 영화라 팀들 좀 봤다 다른 게 좀리 갑조도 간도와서 팀 다른 게

0: better like 70 고소 티니 닥존데 알아 티니 망에마 닥존 루주르 요아레 티니 유디선 바 오 땅이 차샤나 고린데 게밀루든데 별이 용에나 차샤나 벼락스인데 유드라 아스미 코레 벼락스는 굳이 망가 하고 온도가
1: 김제
0: 가른다 우리 벼락이 인데 네마랑네 수주 리네 요아레 이네 주니 징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레 균지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니 무슨 하고 요마라 때 다른 게 녹성구 오네 벼락이 차샤나 우리인데 아 나는 사실은 더위 오늘 바이두 사도가 티난 녹차와 있네 저도 봐 벼락룩다 벼락이 류축집 돼요 말이야 경제학에서 코탄 그 루규 건조 샤타다 마라 퀴저래 다 나랑 녹성규 네 사실은 게릴루든데 벼락 용은 오 벼락 녹르지다 그 수준을 주다는 데지 그 좋아하는 데지 요래 그 뽑다는 데지 그 루규는 데지 요래 근데 시작한 데지 돼 수야기 다랑네 숨축스네다 다랑 숨듀스네다 다 된지 체신네 된지 요 다 나랑 다다네 벼락 수요하라 벼락이 다 쪼고 다주 롱바랑는데 벼락법이야 또 롱어 자식이 롱어 똥
2: 그러니까
0: 텐점 니드는 봐 텐점 양인데 치계가 있는데 막 인데 퇴근기 잘라 숙집을 열어라 양인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데 망작 벼락선 수요래
2: 다
0: 망작 벼락선 때 다수 민 거라 건조 망작 벼락선 다요 제 건조 파세 망작 벼락선 양 민들 인차로 도가 티닌데 봐 건조 망 알아서 다요래 티니 다수 때 쪼고 인데 알아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벼락선 기대 우리 벼락랑 샤 티닌데 망작 벼락선 기대 치계급 잘라 있으나 니니 총대 수버치 다 건조 롱배인데 망작 수요라 그래서 우리 다그든다 롱바 천나나 망보 옛때도 되고요라 이내디 퇴공스네다 텐데 슉지부요마라 인더 치예급니 뭐냐 버치부터 이제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리 싸버시스요 하리
2: 로스
3: 저우 베라타 루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중아 키위 팔주 퇴공시레 공기 퇴근 대니 조시비 망이토 당 상소 망초제 라니뉴데 셰총시바데 율디 망초지 나주제 메도도이뉴 대당 뒤총 공개 효 나랑다 공 신열시데 강주 파시 퇴지라 디위 양비 총람 초인버시 원나 콘라 퇴지 와젠 진제라 카디 교탑다 법친 퇴비 야사드 신킨소라 기기 연대 유담 희나 디나 버종 롱친 닌친 레콘 캄케 롱친자 나당 이 주비 휴람 희비 레진나 디 거르휴진비 제문 티데 신낭 여바샤
2: 지난번에 자산 자산 사드진 이 사베 소지르바
0: 제일
2: 다디인도 이제 다치란 게 소산 저기 텐세기 내리르바 일치란 게 총디 지기야 람도 주마도 다든데 간 투데나니비베
0: 예일 타샤샤나 아 다주운다 드링카스데 촘비고 망타지 통기 우리 타 롭진로마 야 예 롭진로마 텐디시 망다중 인데 차샤사도 간라 치 테니 콘조의 능교기 타 미라 토당치에 마당야스네다 테니 소소 냠뇽 마당이다 테니 다와니 숨 뭔가 망아 있는 로직 텐디 치서 봐 차샤사도고 지진 야 너네 타케샤 잘라디 소유와 말은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금 민도 테니 인데 콘조 갈리 카트기 쓰기 촘리 간라디 거고 민도 테니스 봐 타 네, 텐데 인도 봐. 다 다랑이네. 네, 머시데 탄데 좀이 간네. 다랑이네. 다데 오 텐시 두아 섬기. 네, 다 다랑기 텐줄라. 그때 머시데 강에 내가 칸데치네. 강에 치중 잡선 요아리 섬기. 네, 나 강에 직 채워이나 콜로빠 머신 버치. 다랑 무튜고 딱 그르사지 그르 기어이나 다랑 티랑 랑 탄 다랑기 다 소소는 게 테니 다랑기 알아디 수에니 좀이가 그르주 체이도 봐. 강에 가서 탄 다랑기 강에 차셔는 누구선 그 그래 네 타캉을 얘네 니니 여러서 줘야 인도 방에 차당아 랑네 좀어도는 게 고보고 오는 게 있네 줘가 주는 게 여러서 치야선 그요 다른 게 나타 가래서 내가 그 첸사를 때 이따가 샤다다 치야선 그요
2: 난
0: 차샤네 올 티샤 내가 지도 봐 니마지로 또딩 따는데 투유 또딩 찍어 샤다 저금도 틀려고리 첸 니네 또 그브리데 수수에 류버에 미자주라
2: 때
0: 다른 게네 쿠쇼 탕가는 나랑다 공진이었지 수에고 수 총리관도 그거 근데 또 테니 잘하고 양트리고 메고 잘하고 총리관도 때문에 주부 민도스나 어 김제 그게 진보민도야 잘라디 수혜야 돈도 주민도가 미 잘라기 십주 돈도 주민도 틴데도 십주간 대치 틴이

0: 리자라 차샹 시빈 다주 시빈 고도는데 타는 리지 그 녀자시 얘기다 뒤즈나 다왕할 요 말이
1: 다
0: 다왕할 하 콘츠 춤레 콘츠 자 티네 콘츠로 어 지라 니르샤다 조아 티니 지 콘데네 양이 뒤즈 삼바 지고 제고 가서 어디한 콘츠 요금이 동도 그 듬바 슉 차려고 도가 티린 삼바 춤지고 컵 주스네 자 자치 지치 주길 티 다른 게 이제 타 어 네 치니 레그니 타 연앙이 중내네 자 근데 레 하이네 하고요 요 말이 안 레그니 치다 네 중내라면 안 레그니 샤다다 치 티 레그니 양 중내 가슈리 티 막네 양 레가니 산이 심바지니 용기라 섬규열
1: 글쎄 등산 벽에서 과진내리 튼지 스빈 유대비 소르지
0: 리
1: 야지 상다 벽에서 다 마무르 봐
0: 리
1: 딘디 아니야 튼제다 튼제 바리 양지 그 댄제 줘로 봐
0: 리
1: 디 저랑 그 삼다니 왜
0: 예예 다 근데 튼이 강신이나 가리 소소를 찍고 딘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망보 여라 그냥에 스빈을 차시하고 있나 네 딱도인데 스빈티랑 총리 강나 야 튼도인 거라 딱도 론니즘 심주치요 일 제서 뭐로 타든다 스빈기 좌이네다 스빈기 냐르자 치에기나라 니즈 칸데 퇴메다 야다 샤다 소요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튼사 튼다 로직도 주요아래
1: 페니즈
0: 봐 스빈기 타니 좌다 야외도 좀 봐. 주민이가 땡조 쉬고 싶을 때 줘가. 다 다니는 진단 아버님, 나는 진단 아버님, 다들 진단 아버살. 대 초등 집어주 시봉 각도니 들려야 티. 좁지 무슨 소송샤.
1: 시다.
0: 진짜 이쯤 불려.
1: 아, 제 레슬레스. 다 단다. 민예 강의 체시도 가지도.
0: 다 다랑 타는 이제 달로 어떤 사도 치에더니 이제 로드 치무 타는 이제 자샤사도 챙기는 좀 봐. 다 망우스네다. 텐데 돌아 강아 쉬고 싶을 도가. 다 다랑 게 자샤 소전에 야치부 동에는 도슈레 티들량 니께 숨게 드리지 미드는 봐 내리 그 약도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소자인데 다랑 소다 니 인데 숨게 되게 작게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로트 투에 미드는 봐 미 다들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0: 와스치다 다 미요 미드는 봐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 또 소다는 냉미 연락전 니 길에서 손데 치에서 소겨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로 당선 다나 표용 마찬가지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 일에 오다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에 퉁에 유여 받다는 차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의 맞이 티튼 차샤나 진이 시계거는데 차샤나 이제 동야기는 이제 심슈진의
1: 유 레슬레스 레슬 다디게 지금 마음비게 차신이네리
0: 차신이로 봐
1: 레레레 레슬 그랑게 그나는 신다 차샤서도 나니 열바 레레 양 신두베 가메 카리나
0: 아 따다랑 따 따 냠뇽스네 따 찰템부지요 따 숨점 따 차샤서도 내 주지선 봐 따 그러니까 가래 이제 네 중심의 교대 롱망소와 당의 팀마롱나 네 이제 자식사 되다나 친아 야는이가 튜닝강 친 튜닝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되게 자식사 되지 하섬 때 삼부 때부 재미도 가 되는 좀 봐 가래 핵이 즉 중에 핵이 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야 핵가는만 그 지역이야 요소 차도가 맞아 봐 내가 가진 소소랑 북섬 외우시도 소소랑 게 내가 들 어떤 게 갈리 가서 카네다 내가 들 땅아 가 발지 가서 가서 태워내 내 내가 그 샤다다 치아 좀 든디 다 소소이런 게 씀내다 소소 로자 때문에 보지 그거도 와 로자 때문에 보지 그 티니 소소는 게 자샤 당부 주의에나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 와 티니 소소는 게 잘라도 소소여라 소소는 차긴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그 소소는 간치나 티니 소소는 게 티 내가 치월라 규림 컨디지도 그거도 와 티니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 와 티니 품리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서도 와 리자와 된들 소소는 그 보르도 탐바 극지게 티니 돌아 엔진 문제 준비 다 되실 수 있도록 팀님 샷다다를 난 그게 시마시 드리카사 이제 인더 로브든 로만 이제 자샤사도 망타 주시 인들이 텐데 돌아 냠뇽들 심주 마대 마음 하죠 체 팀이 고 하루 흐르서들 채워서 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이제 다 립주 마용 이제 망타 주시도가 사람 가 체제는 어 이제 로비 간데 체마 좀 나야 이제 뭐 도르 켜마 좀 혼레스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탐보랑 간네마 자 팀이 자서 뭐 로바 나고를 차셔나 괜찮 쇼에 있네다 티니 로레가 곱세 캬게 인도 이네다 다 튼주인 차시나 우리 로바이사 레게 통도 로바는 좀 마셔 보시래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콘지 지당어치 양치 로선 소로베 메로 강에 가서 티나 소로 티는 로바인도 좀 많이 치고라 심시 로바다 각시 티고레 레가 코에 곱세 장문유치 레가 콘도 구단 거 딱다 마디오치 티 티들로 니주 마무사도가 탄데 인도 봐 탄데 로브 치메 인데 인데 카샤샤사도 인도 봐 냠뇽이 망 냠뇽은데 슈슈 요마라 티니스 봐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는 로봇이니 샤다다 자 로봇이 레가 곱시 자야 소더니 샤다다 키 티니 소소는 그 춤리던도 자라디 소리도 봐 대시 소더기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데네지 차샤서 되건 괜히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아니 인가 저래라 차발람도 추디디로 능도 멤버 봐
0: 레슬레스
1: 그런 게 에 섬든디 먼저 용에 되시면 되시길
0: 레슬레스
1: 다시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친데 저거리
0: 대죄 말이 빼나 녀 우츠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르지 어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주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닝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랑이 지빌린 첸디시 치지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팅 안칠린 첸니로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시비 조인 던지 뒤쳐노 딩하 라사 론진 지비 로마 펜토지 지비 샬루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딘 던지 힌 자주 마치히 람부딘 코모토디 사란지갑 아마라 제라 달리 도주지 나수 중심 Koi tuyento, simchir sinang zi batang. Dala, shang zi, sha dunang zi di. Lin da dang, utsu dintra ma si ji, lausha no. Amala, nang guin chi ji da za chi medu chi xin. Nyu yu dang, ka lung zung bu yi shung batang. Zam chum ji jing, zang ar jian jikba li xip di. Da kuna xin du chi bar shung di. Gang yang mar dong. 苏丹阳就是马就相比下给七八地继续赢了下次以相中那地阳相中赢吧你是没阿玛拉下轮难当库姆如果前面控制不安的了即使你龙地连当当我做了地你我这是三对写本的阿玛拉几点节目比 chung da mi lo la nang pang ju nam ka xin qi zhong ya ma nga bo da mi lo la jik din zhim sa ka xin qi zhong ya ma nga hi ngan cu la da nga din bi ama la xia lue dang ko mu na yang min lam do cha si la yang qin da sa bi du xi xi bi dang xi jie xi ba xin lue mi jing 杨行假期为你定解地莫拉即将到晚的比下略若呢真情解心吗

자진의 품위월자 제동 준비 주저자 춘도레지리 자지 레지기 품위월자 조동 개나비 동상원 버치주야라 영레지가 지품위 인원투비 시존라 뚜렁바와 유유 샤라 신두 린지네 인적 딘비엔 자지셰 토투비세로

다차 다도밈 에소 메구다티야 라사데 독파셈레보파 안돈다멘 토마테 위다니 다케멘고 타마 돈라다지 야무게 포출라 호마야 코나나베티라 마볼라 레처먼도 키히네 쇼텔 캬벤다 모테네 체노 바부슈노 간라 레즈 판두 탑카시앙 부 카시 토바마 토푸슈노 오브서바 랑탄 싱길바 미바 힘바가 고체 미셰 긴드바 페자 마존네 네쫌바 마존 데두 체노 바부슈노 티 긴당고 쿄톤티 네코기 간라 판두 야민 존나남 카톤지 세바 케메 마타마 라탑티레게 고산 발리노마 나테 바가라 마슈슈지 포냐 세바 그 얘기 힛츤저 루토라 힘비 무트옌 바모 무고바 즈리다 데코라나 쫌바체자 마주 또 후텐 단정 둥둥 천정 라소 바키시 퍼기기 뿡정 라소 바 멈보토야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조바나바 땡게 뒤스 만남지 선비반유 주메체바르 다버용지 레용지저제 토나라디니 주주 초와궁의 땅 땅게 용다 시주저자 대지마게제 지도리니수 니비용스제니 주주 춘용제 치제 토대동 땅 두미레 데나 지저 샤자라 주위 레드메니 주주 춘용라 준비 선비 자체 다버리 데나 신두 닌진나 딘두 윤치 몽보 셰간 딘주 첨부 퇴비 안으린로 첸덕

주보 나와서 집 앞까지 언제 지야 리오나 샤크주게 게다 총시에 먹을라 디지 진직된 땅 슐르지 상관시 준탈 대나 신주 닌진의 강제 카위 중세 게다 치위 집 앞까지 언제 저동위 인제 디비 르지시 토 주비세로